0: 자신에게 늘 한결같이 잘 해주는 사람과 작은 정성으로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택시 한번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되지만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하나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1: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감정을 가지고 속이지 마세요.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0: 처음의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만남과 인연이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답니다.
1: 네, 한결같은 마음과 따뜻한 만남이란 정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네, 여러분을 향하여 행복한 동행의 전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전명입니다.
1: 리처록입니다.
0: 네,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입니다. 사랑은 정성.

0: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로, 복부팽만,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식단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바로 가공육인데요.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포장된 채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이 음식들. 알고 보면 몸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아래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네, 가공육.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가공육은 단백질만 있고 고기가 아닙니다. 질산염, 인공색소, 방부제, 보존료 같은 화학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소화기관을 자극해 장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매일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0: 아침 식사로 익숙한 조합, 사실은 건강의 적입니다. 가정에서 소시지를 구워 계란과 함께 아침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김밥 속에 넣는 햄, 라면에 넣는 베이컨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이 조합이 지방, 나트륨, 트랜스 지방까지 겹쳐져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게 되는 경우에는 성장기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1: 네, 이런 가공육들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경우 안에 들어있던 질산염 성분이 열을 받으면서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네, 이왕 먹는다면 최소한 후라이팬에 바짝 구워 기름기를 제거하거나 데쳐서 먹는 게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줄이거나 대체 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0: 간편함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바쁜 일상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먹는다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단에서 햄과 소시지를 줄이고 닭가슴살, 삶은 달걀, 두부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은 누적되는 선택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뇌 혈관에 좋은 자연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토마토인데요. 세계적인 장수푸드로 알려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의 100배 또 베타카로틴의 2배만큼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세혈관을 강화해줍니다.
1: 두 번째는 자색 당근입니다. 어떤 채소보다도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유해 물질로 변환돼 동맥을 막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관벽 노화를 막고 혈전과 염증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도 주황색 당근의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네,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 지방에는 DHA, EPA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전을 녹여줘 혈액 응고를 막아 뇌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혈관 강화 및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1: 네 번째는 메주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메주콩은 혈관벽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며 혈압을 감소시켜줍니다. 또하여 지방연소 기능이 있는 사포닌을 포함하고 있으며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레시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다섯 번째는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는 혈관 수리공 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방지해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을 내려줘 뇌 질환을 방지하며 또

0: 치매도 예방해주는데요. 더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1: 여섯 번째는 빨간 양배추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심내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하여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나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0: 네,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관에서 발생되는 석회화 과정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며 설포라판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 여덟 번째는 빨간 양파입니다. 껍질 속에 퀘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면서 혈관 순환을 촉진해 뇌혈관에 이롭습니다. 또한 붉은 빛을 내는 항산화 성분이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뇌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견과류인데요. 뇌 혈관 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축적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뇌혈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혈행 개선 기능이 있는 비타민 A의 작용으로 모세혈관이 강화되며 혈관의 노화 현상이 지연됩니다.
1: 끝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아봅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입니다. pH 5.6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천연재산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평소 위산 역류가 자주 일어나거나 속쓰림이 심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보다는 푹 익어 껍질이 검게 변한 바나나를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역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요가 위장 점막을 강화하고 상처난 점막의 재생을 도우며 비타민 K는 출혈을 막는 지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풍부한 섬유질은 천연 소화제와 같은 역할을 해 음식물이 역류되지 않고 빠르게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단 양배추를 익히면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1: 세 번째는 마입니다. 마를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마의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 보호해주며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되며 소화 촉진 및 위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마를 갈아 먹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0: 네 번째는 감자.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입니다. 갈아서 즙으로 마셔도 좋고 쪄서 먹어도 되는데요. 단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이용해서 튀길 경우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섯 번째는 멜론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산도가 높지만 멜론은 pH 6.1로 산도가 높지 않아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은 오렌지, 자몽, 귤, 레몬 등의 신과일보다 바나나나 멜론 같은 산도가 낮은 과일을 먹는 것이 위산 역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여섯 번째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아 식도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주고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민들레즙을 꾸준히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염, 위궤양, 장염 등의 두루 효과가 있다고 하니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도록 권장하겠습니다.
1: 일곱 번째는 계란 흰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소고기, 돼지 고기와 같은 기름기 많은 붉은색 육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름진 음식들은 하부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달걀 흰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산도가 낮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도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달걀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0: 여덟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맵고 자극적이지만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즉 생강은 위산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 위산 역류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해 주는데요. 요리에 첨가해 먹어도 되고 생강차를 끓여 습관적으로 마셔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아홉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 역시 위산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위산 역류를 억제하는데요. 귀리로 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귀리로 만든 시리얼을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으므로 복부 비만인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험이 뛰어나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알로에를 직접 섭취하면 식도나 위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로에 주스가 실제로 위산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작용도 없었고 또 기존 약만큼이나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노래 고향은 어머니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이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 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 책방에서는 계속해 단편 소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 주세요의 두 번째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안쓰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나는 TV에서 보았어.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던데, 소개가 끝나고 당신의 존엄 있는 마지막 길을 보살펴 드립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뭔가 날아와서 여기에 꽂히는 기분이 들었어. 노인은 앙상한 팔을 들어 왼쪽 가슴을 가리켰다. 그래서 여기 오겠다고 고집을 피웠지. 그러니 집 식구들이 난리 났어. 특히 아들 녀석이 난리가 아니었어. 왜요? 여기에 있으면 자기네 부담도 덜 되고 좋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불효 자식으로 보일까봐 두렵다는 거야. 알잖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인 거.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데 오는 것을 두려워하잖아. 여기로 오면 말이야, 다들 공연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리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노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것 같기도 했다. 처음 호스피스 센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동의하던가요? 그럼 동의했지.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어.

한평생 마음대로 살아본 적 없다고. 죽는 것만큼은 좀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지. 그러더니 두말없이 보내주었어.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 오니 어때요? 참 평온하게 보냈어. 처음 시한부를 받았을 때는 너무 두렵고 왜 하필 나인가고 탈통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니 다 사라졌어. 다행이네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방을 빙 둘러보았다. 분홍색 커튼에 분홍색 가운을 씌운 소파며 침대 커버마저 분홍색이라는 걸 뒤늦게야 발견했다. 분홍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하지. 그래서 이렇게 온통 분홍색으로 꾸몄어. 정말 분홍색 치마도 있는데 보여줄까? 네, 보여주세요. 노인의 손에 들린 건 분홍색 바탕에 나비 리본이 있고, 목에는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원피스였다. 입어보시죠. 그래, 꺼낸 김에 입어보는 게 좋겠지? 노인은 신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대신 치마가 몸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허리의 왼쪽에 숨어 있는 지퍼를 올리기까지 노인은 두 번이나 호흡을 정리해야만 했다. 참 이쁘네요. 진심으로 이쁜 거지? 네, 그럼요. 재차 확인하던 노인의 입꼬리가 반달 모양으로 휘어진다. 노인은 무슨 결심이라도 내리듯 심호흡을 두번 했는데 시선이 부딪히자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내왔다. 이윽고 노인은 경건하게 그리고 느리게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무리한 것 같았지만 돌고 있는 노인의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그녀는 말리지 않았다. 두 번째 원을 그릴 때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순간만큼 노인은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 들었다. 세 번째 원을 그리고 노인은 침대 머리에 기대 숨을 다시 가다듬어야만 했다. 이봐, 지금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 그래도 참 이쁘지? 네, 참 이쁘네요. 이거 봉사자한테 부탁해서 산 건데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 자네가 와서 참 다행이야. 잠깐 침대에 기대 쉬던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지지리도 가난했지. 맞이였고. 어느 날 엄마 따라 시장에 갔는데 분홍색 치마를 보았어. 너무 욕심이 났는데 어린 마음에도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 썩 후회도 기회가 없었나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잊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애 낳고 또 애를 키우다 보니 겨를이 없었고 여유가 생기니 분홍 치마를 입을 나이를 훅 넘긴 거 있지? 그렇죠. 사는 게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됐던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감이 되었던 거 하나하나 채우려고 해. 오늘 반가운 김에 너무 수다 떨었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언니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방해되지 않았다면 이제 또 놀러 올게요. 그녀는 노인에게 손을 저어 보이고 방을 나섰다.

그게 그렇게 한이 되어서 죽는 것만큼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했다. 방으로 돌아오기까지 지팡이를 짚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복도 양쪽에 고정되어 있는 손잡이들의 도움은 두번 받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위장으로부터 시작된 통증이 서서히 구석구석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지 않은 인생,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요. 기다란 글귀 하나가 느닷없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더니 분홍 치마를 입고 원을 그리던 노인의 모습 위에 포개진다. 글자만치 강력하고 뜻이 명백한 이 글귀의 출처가 어디던가. 생각이 삐걱거리면서 굴러간다. 그러다 겨우 생각해냈다. 그녀가 많이 좋아했던 여소설가의 새 작품의 제목이었던 것이다. 60세의 문단에 대비해서 많은 주옥 같은 글귀들을 쏟아내 모모 작가 신드롬을 일으키게 했던 작가였다. 그리고 작품보다 유명했던 건 작가의 스캔들이었다. 세간인들은 작품보다 스캔들에 더 관심을 보였다. 유명해짐과 더불어 작가는 반년에 한 번꼴로 남자친구가 바뀌었다. 그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젊었고 미남이었다. 최근에 사귀고 있는 남자는 무려 90년대생이라고 했다. 가끔은 젊은 남자들과 작가가 다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슈가 되어 실시간 검색 1위로 등극하기도 했다. 지적으로 보이는 나이 든 여인과 생기로 차 넘치는 젊은 남자가 함께하는 화면은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색적인 그림이 되어 주었다. 작가의 스캔들은 이내 새로 떠오르는 이슈에 묻혀버리기도 했지만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시간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작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공인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며 너도 나도 도덕의 잣대를 치켜들고 작가를 심판대 위에 올렸다. 그들 중에는 소설 복제본도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내 인생이야. 작가는 이 한마디로 가볍게 모든 걸 막아버렸다. 그녀는 작가의 작품이 출시하기 바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읽었다. 작가의 소설은 때로는 자유를 썼고 때로는 해방을 썼다. 작가의 작품에는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도 있었고 고삐가 풀린 말도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이 등장하는 건 하늘을 날아버리는 새떼들이었다. 작가는 여러 작품에서 많은 편폭을 들여 새를 묘사했다. 나는 16살 나던 해에 결혼이라는 걸 했다. 남편은 나보다 30살 이상인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달래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나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건네는 200원이 필요했었다. 그렇게 한 여자의 일생이 200원과 함께 저울 위에 올려지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했다. 훗날 나에게는 날개가 생겼다. 나는 상공을 마음껏 날아열 수 있게 되었다. 작가 자서전의 서두와 결말이었다. 작가는 유명해진 후에 20만 원을 내고 그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몇십 년 전에 한 여자의 발목을 잡았던 200원은 먼 훗날에 100배로 부풀려져서 자유의 대가로 건네졌다. 그녀에게도 글을 쓰는 작가를 꿈꾸고 악기 연주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꿈들은 어떻게 사라졌던 건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녀랑 함께 장례를 치러야 할 판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맹랑하다고 했던가. 하나, 둘, 셋. 추억들이 스크린 화면처럼 흐른다. 늦게 자식을 보았던 부모님은

0: 오빠가 대학 다닐 때 무렵에 이미 기력이 쇠진해 있었다. 결국 오빠가 학업을 완성할 때까지 그녀의 희생이 뒷바람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몇 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차곡차곡 인생의 순찰을 밟은 셈이다. 소녀 가장 역할을 할 때 꿈의 일부를 보냈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꿈의 대부분이 소진된 것이었던가. 확답이 없지만 어쨌든 그러는 사이에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핸드폰에 아들의 문자가 떴다. 담백한 단어들로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들리겠다고 한다. 귀여운 손주 녀석이 은근히 보고 싶었던지라 기분이 좋아지려 한다. 내 아빠도 같이 오는 거니 하고 물으려다가 관둔다. 한평생 무뚝뚝함을 장착하고 다니던 괴벽한 영감탱이한테 헛된 기대를 품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연이 나타나겠지. 그 정도의 의리는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 많은 기억들이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꺼질 듯 말 듯 가물거리기는 했지만 가족에 관한 기억은 어느 순간 통째로 다가와 주었다. 생일 한번 챙겨주지 않고 꽃 같은 건 아예 염두에도 없는 사람이랑 지지고 볶으며 40년을 넘게 살았다. 세간의 시선이 두려워 누가 등 떠밀듯이 한 결혼이었다. 후회되는 순간도 많았고 집을 나가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정의의 발목이 잡히고 책임의 손목이 잡히게 되면서 꼭 참고 버텨야만 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원망 같은 건 다 사라지고 가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요상하다. 창밖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니 걸려있다. 에휴, 자야겠어. 낯다란 중얼거림이 이내 정연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두 명이 떠나갔다. 그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두 명이 새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런 패턴에 차츰 적응되고 있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새 이웃이 되었는지 쓸데없는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다.
1: 다 나가. 다 필요 없어.
0: 그릇 같은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소리가 들린다. 바로 옆 병실에 있는 젊은 남자의 소란이 또 시작되었다. 어제 여기로 들어온 남자는 성격이 폭죽 같다. 언제 불이 달릴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곳에 들어와서도 저런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측은하기도 했다. 남자의 병명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원래는 로커였다고 한다. 그녀는 긴 머리를 하고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갓 건져올린 잉어처럼 펄떡거렸던 생명을 그려보았다. 음악이 흐르고 관중들의 환호가 물처럼 번지는 가운데 남자는 마이크를 잡고 팔다리를 흔들며 자신의 열정을 깡그리 연소했을 것이다. 오전에는 남자의 여자친구가 안개꽃 묶음을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들여온 그 여자는 이곳의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는 싱싱한 예쁨을 지녔다. 여자의 방문으로 인해 병동이 한순간 환해지는 착각이 들기도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